0: 冇豆啦，係嘛？你阿爹怕刀嘅咩？莫講你咁軟手軟腳啊！你就算揾十把八把刀嚟睇阿爹怕唔怕？我問你，
1: 問我咩啊？
0: 你嗰個心愛嘅平郎係唔係陸基平個仔？你快啲講。
1: 係，冇錯，就係陸基平嘅仔，因為梁子耀人命喺你嘅掌上。阿爹，你話我點能夠將你放？
0: 咪嘈！使乜喊啊？扁你個嘴做咩啊？要殺老豆你就唔使扁嘴咯。哦，我明啦。嗰只蝴蝶仔，你驚唔係你偷咗去咩？
1: 係啊，我偷嘢怕咩型啊？我係偷咗去啊！我係偷咗去同阿蘋果嚟到當頂婚啊！佢仲叫我翻嚟殺高堂啊！
0: 啊！人哋兩三句説話你就翻嚟殺老豆？啊！你個衰女嚟，我殺我！殺啦咁啊！好。你都唔当我系老豆啦，我仲当你系女咩？与其你杀我，就不如我杀你。